0: 영맹음 산도 석부터 영맹음 산도 석부터
1: 다가서 꽃대리 솥가마길 고다랗겠고 다마디 까는 늘어선 마디를 걸리라 고다랗겠고